0: 정근 고롱롱아 한디나 딜레정모고자나 오성발자우드나 닐라정모마모발라 르자자시나 낭디가 딜레정모고자나 오성발자우드나 닐라정모마모발라 르자자시나 낭디가 옹도루가 보궐 끝슬롱공라 아인그다수제 민장박디스멜름라 망이알람 아기 중위임디그노름즈
1: Listeners, apnihan itia honia se folk tunes with women. Aro itia apnihan karne play kurdia se Emilola and group Ganga.
2: Ageda jong lem dinga lir. Pandan lai nyinga wor, air se uba, lipset, iba bangji bandaruda. Pandan lai tan loza bagange, tendi. Pandan lai chimber ba chung hai mdi tenum.
3: Pandan lai chimber ba chung hai mdi tenum.
2: Tapon shagu a chung hai.

0: 시 구시바이
1: 시 구시에서 앞니 마 순들바 가나마 팔버그리나 아멘게 하나데야네 앞니 기비시 땡스데세 아미한 예데 프로그램 삼압느그라케데 앞니비 아미한나가 훈냐 속 많은 리스너스 간에 키 산데시 두글레 이차그리고
0: 미 인가 훌레비 안칸기 나 나파후리기나 내가 코리아도 비시 구시데 이데 비시 구시아세 얼굴비 이두 코리아 됨디빌레 팔 고르비 고르부 바래나이 훌리비 혼냐 칸비 막디비 하게 두 혼냐 칸비 비시 팔 고리 타기비 아로 이서 자니기나 팔 고리 타기비 두고야세
1: 땡큐 소 머치 아프니 라가 김디 호모이 아미 한게 대가네 아프니기 아라이크 파 धन्यवाद दिए से डियर लिसनर्स आज अपनी हन होनी पाइशे एन इंटरव्यू विद अ सीनियर सिटीजन आशा से सब होनी ना खुशी पाबो कोइना आरो आमी अपनी हन होस असे मेरी पिनी की गोन थैंक यू
2: As we wrap up this heartfelt chat, Ma'am Delucan, thank you for letting us speak into your world. Your stories are a treasure and your spirit is pure inspiration. Wishing you joy, love and many more chapters. This marks the end of tonight's Senior Citizens program. We'll be back with more enticing programs in the days ahead. Have a good evening.